오늘은 취하고 싶으니 제발 말리지마. 뭐든 좋아, 뭐든 좋아. 백색이가 술 마시는 건 사실이지만 취하지도 않은 버틸 수가 없어.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 있어.